이상하 보니까 이상하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질 아니에요. 기독기다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가 내용 나오 니마사 늦반 시바다오 여러 개다 오려가서 성우들아 아기

0: 아래 쪽! 난 스톱을 알아야 된 거라고
1: 생각. 비야 또야!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이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이 아구 라 그나.
0: 저블록 아무 아빠니 너.
1: 야 Allah 이 기름 뭐 이기야.
0: 오라 오라 오라 먹으래. 탕안구 양 탕안 구
1: 로. 디니 캐나 다치 로 아예.
0: 탕안 생기 양.
1: 오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랑 타올무. 해피 버스 야 양. 탑이 아직 아빤 죽기 양.
1: apa tuh yang gue mikir kui?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aerah tahu yang.
0: Moga-moga ada yang luar negeri ya bareng ya sugi terus ya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nya. Happy birthday.